0: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나인 오브 앤 쉐이